빠이. 뉴컴 암마 한 줄이 중 암마 한 줄이 중 사팔리아 뿌리샤 징가리샤미 징가리샤미. 시라마냥가라운치 ángel de Dios.